0: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
1: Seguimos en su compañía en vivo y en la radio son las 9:57 minutos